0: 아, 너 지금 잡아서 얘기하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여기는 네. 네, 그다음에. 네, 뭐, 그리고, 언니만 봤어. 저는 DVD,
1: 원래 없어. 밖에
0: 딱딱한 DVD. 그리고 있어. 슈트 앱에. 그리고 여기 뭐,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스위치에, 스위치에, 그리고, 그러네, 지난 내대부터 사고, 그래서, 아, 그냥 꾸민 거 아웃, 진짜, 맞지? 이거, 이제 또, 나, 이제, 세대, 많이 먹다, 이거. 아, 안 보아, 이제. 넌 됐겠지, 그치, 그, 난 됐지, 나 먹었어, 많이 쓰고. 괜찮아, 그거. 맞지, 나 먹었어, 이거, 저 시간, 나 먹었어. 빨리, 이거. 김민, 걔네, 뭐, 독자, 이 넓인데, 이렇게 어렵게 할게요. 마스터 분이 주의.